어쨌든 어쨌든 파티장에서 우연히 스며쳐서 거기서 얼마나 우연히 그랬다고 했다. 얼마나 우연히 우연히 그렇게 하여튼 나는 어린이가 아니었을 때 좋아할까? 그럼 어서 오세요. 그렇게 하여튼 나는 어린이가 아니었을 때 좋아할까?